0: 불어서 가서 하래요.
1: 리가드
2: 레오.
3: 아, 이곳에 ouve as melhores músicas. Fortes Mais FM.